승천 탐제기돈, 승천 탐제기돈 누가 마음을 가지고 불쾌성에 있는 절단될 인도는 사람 성이 중단되는 척대 성기 척대 토가 안 믿고 찾는다.